0: 빵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금.
1: 꿀로 바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스.
0: 그래서 오빠
1: 뿐 사사에. 그래싱 뿐 뭐든 깡갱 깡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금. 오빠 너무 생나 낫고.
1: 뭐든 된. 자리네 깡 가랭 갈리 페트로. 사니끼네 블론저 뜬 뚜꼬. 뜬 와룽. 너뻐 미니마켓. 쩍갑 낭기 그레스. 뭐든 사 낭기 주잇.
0: 백금. 구위 진능니 GRIS 디보초 그리스. 마야르마니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 아키 해피 깡구 녀켄 QR콧.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,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